이제 에드먼턴의 로라 빈슨 그 생산나의 주인 들어가 하나 두어 장어전 전 타이거 내들한테 대초원 사투지라 들어 그리 건드려 켜야지 홀리디라 고민료자 전 타이 하나 전 타이거 지나 그 콩자 타겟자 하나 타이거 지나 니지 킬퀸슈라 고민료자 하나 타이거 지나 그 콩자 그마 선생라 제티거 지나 니지 제티케라 하나 센타이 우자고 콘자 타케자라 센타이 우자고 니치 어초덴케라 하나 우자고 콘자 고데자라 센티 우자 니치 이자 페제키라 두여 사티가 자자라 고 콘자 타케자라 타이 우자 미치 토리라 아기니 우자 센타이 우자고 콘자 타케자라 홀로스 라이 우자 니치 최근에 큰일난 고객님은 센타이고 센서라고 고객님은 호노띵 우선이지 델린에다 고객님은 호노고 고객님은 타겟으로 센타이고 센서이지 라틀린 큰일난 고객님은 센타이고 센서라고 고객님은 고객님은 센타이고 센서이지 가만히 위치라 사티고 센서라고 고객님은 타겟으로 센타이고 센서이지 이제 나에게 키워 뉴비드 고객님의 센터이고 센서로 고객님의 타겟으로 띵고 센터이지 이전 사람이 키워 고객님의 호노시고 센터 고객님의 타겟으로 호노 센터이고 센터이지 둘러카 나태우자 순라고 내세 쯔와 델라미티 신호 데다가 나고 지하다 에치어른 구자 비안시 신하가 개칭하다지 퍼펙트 유지 런데